0: 말해줘 왕자와 무캔네 왕자와 무캔네
1: 나 무쿠팽도 난 다무 나스키야 다 무쿠팽도 나왜
0: Era por we a bungwen tonne a bitch. One year's big farmer.